돼지가 30마리 20가방나 2만가 아 간시 20개가 타는가면 가있다가 내인 그만 가있다 아가가 고맙다면 고맙겠다 아지지 고르기 고맙기 고맙다가 아지